0: 같이 지나온다.
1: 아, 아티나 치타 그냥 얼마 잡죠? 또노티나 심이
2: 잡아 치포트 미래리지
1: 치포트 나와?
2: 치포트
3: 미래리지 밀라가디 소피아
2: 아, 제가 너무 계시지 아티나 와서 치시디게
4: 치마사가 바치야 고르도 옛날야리트 나라마 아티아로노자 자자리 겸처럼 가라마이도